0: 之后佢哋都好关心我啊。
1: 婆婆，你唔好咁容易相信啲男人啊！你了解佢哋有几多？其实我哋系唔可以收留啲咁不三不四嘅男人喺屋企住噶。
0: 哦，咁你即系仲埋怨婆婆啫？
1: 媳妇唔敢，媳妇只系怕婆婆上当啫。
0: 唉，我哋做女人嘅真系唔容易啊！
1: 咁公公旧日对你嘅恩爱，咁又点啊？我哋做女人嘅一样要有志气，唔可以朝三暮四、软弱无能嘅。
0: 你嘅意思系
1: 等婆婆嘅病好翻之后，就俾啲银两佢哋，叫佢哋两父子离开我哋蔡家，保存我哋两婆媳嘅清白咯。
0: 唉，我睇冇咁简单噶。
1: 婆婆，对唔住，我又激亲你啦。嗱，羊肚汤仲热嘅，快啲饮咗佢啦。
2: 咦，呢啲羊肚汤好香啊！诶，仲未饮咩？
0: 头先太热，哎呀！
2: 婆婆小心啊！嗱，嚟啦嚟啦，我扶你坐好啲，然之后先饮啦。
0: 唔该你啊，老爹。
2: 挨住呢度啦，啱啦，嗯嗯。你觉得边度唔舒服啊？
0: 我觉得个心口个树好唔舒服。
2: 心口唔舒服啊？
0: 仲想呕添。
2: 一定系肚空，咁啊肚饿就会咁噶啦。嚟，嗱，快啲趁热饮咗碗羊肚汤，暖下个肚咧就冇事噶啦。做咩啊？
0: 我唔想饮啦。
2: 咁，
0: 俾我瞓翻低。
2: 好啦好啦，慢慢啊。
1: 婆婆，你点啊？等我同你扫下胸口啊，咁会舒服啲嘅。
2: 冇嘢啦，啊？
0: 嗰碗汤，
1: 我拎翻入厨房先啦。等你想饮嘅时候再热翻佢。
0: 唔好啦，老爹。
2: 咩咧？咩咧？
0: 冇乜嘢。嗰碗羊肚汤我唔想饮啦，你饮咗佢啦。
2: 唔得，点解唔想饮啫？尤其是你话叫我饮，更加唔得啦。呢碗汤啊，系你嘅媳妇亲手煮俾你饮噶嘛。婆婆啊，听话啦，饮少少试下。
0: 好咧，我真系饮唔落啊。
2: 饮唔落，
0: 你老人家唔使客气，趁热饮啦，好有益噶。
2: 饮啦，真系要我饮啊？
0: 系咯。
2: 咁点个意思啊？咁我唔客气咯。啊，好味道啊！真系好味道啊！李媳妇啊，真系好受洗啊！
0: 你就饮晒佢啦。
2: 饮晒啊？咁好啊，好啊，咁我真系饮晒嘅吓。
1: 睇得佢个样
2: 啊！
0: 老爹，你做咩啊？啲面色都变晒嘅。
2: 我个肚，我个肚好痛啊！好痛啊！
0: 好痛啊！
2: 哎呀，我头晕眼花。哎呀！冻死我啦！
0: 老爹，点啊？快啲起身啦！老爹，老爹，
1: 婆婆，你放心啦，佢冇事嘅，你自己身体要紧
0: 啊！唔系咧，佢晕低咗，
1: 婆婆，
0: 唔系啊，佢系咪死咗啊？
1: 婆婆啊，你唞下啦！
0: 哎呀，弊啦，佢真系死咗啊！
1: 佢真系死咗，
0: 系啊，咁点算啊？
1: 你喊都冇用噶啦，或者佢忽然之间得咗咩急病死嘅咧？如果佢注定要死嘅，边个都救唔到佢噶，亦都冇人可以替得佢死。婆婆，我扶你翻上床唞下啦，嚟。
0: 但系佢头先仲好地地噶，突然间咁样死咗。点解会咁噶？
1: 你唔好咁难过啦。你同佢又唔系咩结发夫妻，亦冇收过佢咩聘礼，你凭咩哭哭啼啼咧？